갑시다. 야야 쇼나리 내리 이츠즈케요. 에사이 우로토노 이츠즈케요. 프로테스비저나이 야마다 가리타쿠나이 모스코시 오도리타이 코레테 츠비저나이